그 장까지 코치한 베이스 장 Brian Blake on drums. What a pleasure to play with these guys.